0: 스트레스 형 homework.
1: 이제는 스트레스 좀 등어 주호 FM.
0: 어서 미사 미바 homework 두.
1: 이제는 루퍼 등어 주호 FM.